0: 거는 뭐는 재미는 아이 충동한
1: 솔직히
0: 솔직히 나 뭐고 뭐지
2: I'm coming back to Saarland to check.